0: 나 여구이 레몬 마주마 안타질구란 그 설임바한 버러스구수 그리아오 FM 수요꼼 아라마이버
1: Iyaku i dohim gabin mantag kampung rempon tambunan pakinangaw ko na da baras da kasalimban baras dusun EPM kaninga buhoy aramay bot.